걸로 하지요. 내가 유능원조 그러니까 내가 가동원 내가 밤에 듣지 이래 내가 가동원 가라가 그러가는 메롬이 되냐게 그러가는 내님은 막아래 내가 한거 뒤에 나다 걸어가고 있는 뭐야 뭐야 내가 호금 대하면서 나 걸어간 애림마다 뭐야 내가 뭐 우물 다 고들 다니 때 걸어가고 있는 놈이 내가 뭐 그러 있어도 내가 뭐 뛰다 녀하긴 된 부디 걸어가는 놈이 뭐 되냐